16. 심야의 로맨스. 그날 밤, 그러니까 3월 18일 22시, 선글라스를 낀 리나는 동료 언니와 술을 마셨다. 리나가 선글라스를 낀건 눈이 시퍼렇게 멍들었기 때문이다. 전날 밤술 취한 미친놈에게 맞은 것이 생각보다 많이 부어 있었다. 처음에는 그나마 화장발로 가릴 수가 있었지만 그것도 얼마 가지 못했다.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해. 내가 새끼 버린 년치고 잘 되는 꼴을 못 봤어. 선글라스도 벗지 그래? 아무도 널 쳐다보지 않으니까 벗어버려. 포장마차에서 선글라스를 끼고 먼지랄이래? 근데 정말 짐작 가는 사람 없어? 애새끼를 데려간 놈 말이야. 아, 18. 내년 팔자도 참으로 어진간해. 부모 복 없는 년들 평생 꼬인다 하더니 정말 속 터진다 속 터져. 동료 언니는 담배를 버리면서 한숨을 토했다. 답답한지 담배 꽁초를 짓밟았다. 적당히 마시고 일어나. 난 내일부터 일 나가야 해서 그만 마실란다.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한평생 이 짓거리 하니 지겹다, 지겨워. 동료 언니는 주절거리면서 소주를 부었다. 근데 언니, 그 남자 대체 누굴까? 은혜를 데려간 남자 말이야.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내가 알면 이러고 앉아 있겠니? 답답해서 그래, 답답해서. 다내 잘못이야. 뭔 호강을 누리겠다고 피덩어리 애새끼를 버리고 나왔는지. 리나는 담배에 불을 붙였다. 자그마한 포장마차에는 두 사람뿐이었는데 담배 연기가 꽉차 있었다. 조인 아줌마는 담배 연기에 연신 콜록거렸다. 경찰에 가서 신고해. 내가 무슨 염치로? 자식인데 염치가 뭐에 필요해? 새끼를 찾는 일인데 자존심이 세워져? 정말 모르겠어. 속이 터질 것 같아. 이제 와서 새끼 걱정하는 거 주제 넘다는 거 알아. 그래도 걱정돼 죽겠어. 알아. 그 마음 어찌 모르겠어. 잘될 거야. 생각 적게 하고 오늘은 푹 먹자. 흥신소 소장 널 찾았다면서 그 양반이 이 일대에서 전설의 인물이라고 하던데 그 사람을 이용해봐. 그러면 찾을 수도 있잖니. 내가 알아서 할게. 신경 써줘서 고마워. 리나는 고둣발로 담배를 비벼껐다. 젠장. 이 험한 세상 의지할 사람이라고 나밖에 없으면서 그렇게 말하고 싶어? 넌그 잘난 자존심이 문제야. 난 상관 안할 테니 어디 알아서 해봐. 동료 언니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속상하다는 듯긴 한숨을 쉬고 포장마차에서 나갔다. 리나는 나가는 언니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나왔다. 더러운 밑바닥 인생을 살면서 기대하고 의지할 사람이라곤 언니밖에 없었는데, 리나는 눈물을 훔치면서 술잔에 소주를 따랐다. 그리고 쓴 소주를 단숨에 들이켰다. 리나는 술병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렸다. 울고 싶지 않았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후회의 눈물이었다. 조 대표는 혜인에게 하늘과도 같은 존재였다. 조 대표는 41살로서 혜인보다 14살이나 많은 중년이었다. 적지 않은 나이 차이였다. 그럼에도 혜인이는 조 대표가 좋았다. 겉모습도 매력적이었고 밥 먹는 자태도 품이 있어 보였다. 지금까지 많은 남자를 만났지만 그들은 한낱 조무래기들처럼 보였다. 조무래기 같은 남자들 중 스토커마냥 쫓아다니는 남자들도 있었다. 그들이 아무리 열성적이어도 혜인이는 그들에게서 아무런 감흥도 느끼지 못했다. 그런데 조 대표는 틀렸다. 조 대표에게는 산전수전 다 겪은 자신을
순수한 손으로 만들어버리는 특이한 재주가 있었다. 헤인이는 그것이 이상했지만 그런 감정을 사랑이라고 믿었다. 헤인이는 고등학교에서 잘린 후 얼마 안 돼 도우미 생활을 시작했다. 정확히 19살부터 시작했으니 벌써 8년이란 세월이 흘러 지났다. 처음에는 없는 형편이었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착하게 살아보려고 편의점에서 알바도 했었다. 하지만 천성적으로 쪼잔한 것과 거리가 먼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알바 생활은 불과 3일도 못 견뎠다. 따분한 돈 계산을 하던 혜인이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하던 불량배들에게 끌려 나왔다. 그들은 세상에서 무서울 것 없는 모범자들이었다. 사는 것이 폼나고 자유로웠다. 놀고 싶으면 놀고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모두들 자기 중심으로 쿨하게 살았다. 낮보다는 밤 생활이 즐거운 도시였다. 그것은 악마 마냥 흡인력이 강했다. 한 번 빠져드니 빠져나올 수가 없는 구렁텅이 같았다. 혜인이는 그런 생활이 싫지만은 않았다. 첫 경험은 나이트 부킹에서 만난 남자에게서 가졌다. 그때 나이가 18살이었다. 너무 어린 나이였고 너무 일찍 사회물을 먹은 나이였다. 사내는 술에 취한 혜인이를 달콤한 말로 낚았고 혜인이는 못 모르고 남자를 따라갔다. 잘생기고 따뜻하고 유머스럽던 남자는 갑자기 악마가 되어 덮쳤는데

도저히 피할 방법이 없었다. 그렇게 혜인이는 첫 경험을 가졌다. 못 모르고 까불다가 강간을 당한 거였다. 결국 혜인이는 다른 여자들과는 달리 그 참극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어차피 섹스란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닌 동물적 본능으로 이루어지는 스포츠 운동 정도로 생각하기로 했다. 그것은 첫 경험이 아름답지 못한 자괴감에서 나오는 자기 합리화였다. 어떤 식으로든 그런 생각들이 들자 혜인이는 세상에서 못할 일이 없게 되었다. 어린 혜인이는 아는 언니를 통해서 노래방에 취직했다. 노래방에서 술 취한 남자들의 비율을 맞춰주니 돈 버는 것이 무척이나 수월했고 필요하다면 잠도 같이 자주었다. 혜인이는 그런 식으로 살아왔다. 남자란 쌓인 노폐물을 분출하는 짐승 정도로 생각했다. 그런 혜인이에게 남자를 남자로서 느끼게 해준 첫 남자가 조 대표였다. 14살이나 많은 아저씨였지만 그런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혜인이는 조 대표의 도도한 매력에 빠졌고 거기에서 헤어나올래야 헤어나올 수 없었다. 혜인이는 그런 자신이 더없이 괴로웠다. 조 대표는 유부남으로서 다정한 가정이 있는 가장이었다. 돈 잘 벌고 처자식을 보살피는 전형적인 가장이었다. 일할 때는 삶은 냉정한 부분이 있어도 자기 가정만은 착실하게 지키는 남자였다. 조 대표는 어린 혜인이와는 잠깐 만나는 거였다. 그럼에도 혜인이는 마약 같은 사랑을 놓을 수가 없었다. 조 대표를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바칠 각오가 되어 있었다. 27살 늦은 나이에 맛보는 첫사랑은 그토록 아련했다. 쥐아파트는 조 대표의 음탕한 욕정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곳이었다. 투기 목적으로 아파트를 구매했는데 당분간 혜인이와 미래하기에는 안성맞춤이었다. 조 대표는 선심쓰듯 혜인에게 아파트 키를 주었다. 그걸 알 리 없는 혜인이는 조 대표의 배려에 감동받았고 그곳은 두 사람이 섹스를 나누는 공간이 되었다. 처음 두 달은 매일 찾아오던 조 대표는 올 때마다 명품 가방이며 명품 액세서리, 명품 옷견지를 사왔지만 석 달째 되면서 발길이 뜸해졌다. 사랑이 식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혜인이는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언젠가는 영영 발길이 끊을 것 같았고 그래서 늘 불안하고 우울했다. 그런 시점에서 혜인이는 규철이라는 어리버리한 남자를 알게 되었다. 집에 앉아 TV를 보고 있던 혜인이는 갑자기 화가 났다. 누군가를 괴롭혀야 직선이 풀릴 것 같았다. 그래서 규철을 불렀다. 규철은 부산역 광장의 한가운데 멍하니 앉아 있었다. 늦은 밤인데도 부산역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서울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돌아가는 열차가 없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가 되었다. 규철은 제정신이 아니었다. 딸을 구할 수 있는 마지막 열쇠인 돈을 잃어버리니 돌아버릴 것 같았다. 규철은 부산역 근처에 있는 모텔을 찾아갔다. 다행히 방은 있었고 규철은 방키를 받았다.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모텔 맞은편에 GS 편의점이 있었다. 규철은 갑자기 술이 마시고 싶었다. 술을 못하는 규철은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얼굴이 빨개졌다. 규철은 살면서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은 마시고 싶었다. 그거라도 마시지 않으면 정말로 미쳐버릴 것 같았다. 모텔에서 나와서 편의점으로 들어갔다. 소시지 두 개와 새우탕 컵라면, 그리고 술 안주로 마른 오징어를 샀고 소주 한 병과 담배도 샀다. 오늘 하루 미쳐버리고 싶었다. 은혜도 못 찾고 돈도 잃었으니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절망이 가슴을 쳤다. 교철은 음식물이 들어있는 봉다리를 들고 방으로 들어갔다. 자리에 앉자마자 소주를 벌컥벌컥 들이켰다. 머리가 빙 도는 것이 단번에 취했다. 한동안 흐느끼던 교철은 담배에 불을 붙였다. 담배 니코틴이 목을 자극하자 교철은 또 웃기 시작했다. 옆에 같이 있기가 섬뜩할 정도였다. 교철은 담배를 빨아

0: 들이면서 지난날을 생각했다. 갑자기 한편에 필립마냥 환히 웃던 아내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날도 그녀는 규철이를 호출했다. 나중에야 안 이름이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임혜인이었다. 막 퇴근하고 있는데 중화요리집에 전화벨이 울렸다. 사장의 전화를 받더니 교철을 찾는다고 했다. 전화를 받으니 임혜인이었다. 그녀는 오토바이 접촉사고 이후 허리 통증이 자주 나타난다면서 한번 와달라고 했다. 교철은 더벅거리면서 가겠노라고 대답했다. 추운 겨울날 교철은 시내버스를 타고 혜인의 집으로 갔다. 짜장면을 배달해본 경험이 있었기에 그 집을 찾기는 수월했다. 혜인의 집에 도착한 교철은 미안한 마음으로 문을 노크했다. 한참 후 잠옷차림의 여인이 나타났다. 여인은 활짝 웃으면서 문을 열어주었다.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정말 아름다운 여자였다. 교철은 괜스레 얼굴이 달아올랐다.
1: 어서 와요.
0: 혜인이가 교철의 손을 잡아 끌었다. 교철은 혜인이의 유혹에 두근거렸다. 술 마실래요?
2: 저 술 못합니다.
0: 치, 거짓말. 술 못 마시는 남자가 어디 있어요? 혜인이는 막무가내로 술을 따랐다. 교철의 얼굴은 홍당무호가 되었다. 한평생 여자와 이토록 가까이 접근해보기는 처음이었다. 그동안 무엇을 하며 살았냐고 묻는다면 대답하기 곤란할 정도로 말이다. 오빠는 꿈이 뭐예요?
2: 꿈 같은 거 없습니다.
0: 오빠는 바보. 꿈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잠자도 꿈을 꾸면서 자는데. 세상에 꿈 없는 사람은 없어요. 오빠는 정말 바보 같아요. 여자의 애교에 물을 마시던 교철은 그만 푹 하고 입안에 물을 뿌려내고야 만다. 그 모습이 재밌다고 혜인이는 배를 끌어안고 웃었다. 정말이지 화가 나고 억울하고 울적할 때 이 남자를 불러서 노는 게 참으로 재밌었다. 오빠는 고향이 어디예요? 한참 동안 웃던 여자는 묻는다.
2: 중국...
0: 조선족?
2: 네.
0: 아, 조선족? 조선족 좋죠. 전 꿈이 의상 디자이너예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을 만들어내는 게 제 꿈이거든요.
2: 꿈은 이루어지라고 있는 겁니다.
0: 벙어리마냥 잠자코 했던 교철이가 더벅거리면서 한마디 했다. 긴장에 묻는 말에도 대답 못하던 교철이에게 놀라운 변화였다. 혜인이는 놀랍다는 듯 교철을 바라보았다. 오빠 말하니 되게 귀엽다.
2: 저 안 귀여워요.
0: 교철의 말에 혜인이는 웃기만 했다. 혜인이는 배시시 웃으면서 쉴 새 없이 술을 퍼부었다. 습관성도 있겠지만 술을 마실수록 조 대표가 생각났기 때문이다. 앞에 있는 남자가 조 대표가 아님에도 조 대표와 견주어 비교해보고 싶었다.
2: 직업이 뭐예요?
0: 교철이가 먼저 질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취기가 오른 혜인이는 활짝 웃으면서 대답했다. 대학생이에요. 혜인이는 아주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다.
2: 아, 그렇군요. 저 이만 가봐야겠습니다.
0: 얌전히 앉아있던 교철이는 더벅거리면서 자리에서 일어섰다.
1: 그냥 이렇게 가는 법이 어디 있어요? 나 혼자만 술 먹여놓고 그냥 가버리기에요? 가려면 술 한 잔만 하고 가세요.
0: 혜인이는 교철에게 막무가내로 술을 권했다. 교철은 어쩔 수 없다는 듯 술을 받아 마셨다. 술을 마시는 즉시 머리가 빙 돌았다. 쥐끼가 오르면서 온 세상이 빙빙 돌아갔다. 교철이의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던 혜인이는 박수를 짝짝 쳐대면서 웃었다. 그러더니 마구잡이식으로 교철에게 덤벼들었다. 8년 동안 도우미로 살아온 혜인이는 섹스란 즐거움을 승화시키는 놀이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교철에게 덤벼들면서 아무런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했다. 더욱이 지금 이 순간 교철이가 조 대표로 보였다. 한편 술 취한 교철은 마구잡이식으로 덮쳐오는 혜인이를 어리둥절하게 껴안았다. 눈부신 해가 떠올랐다. 교철은 술잔을 입에 문 채 벽에 기대어 잠들었고 혜인이는 만취해 포장마차의 한가운데 쓰러져 있었다.

0: 살다 보면 이런 때도 있습니다. 삶에 대한 가치관이 우뚝 서 있어도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가슴에 품어온 이루고 싶은 소망들을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긍정적이고 밝은 생각으로 하루를 살아가도 때로는 모든 것들이 부정적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완벽을 추구하고 세심하게 살피는 나날 중에도 때로는 건성으로 지나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정직함과 곧고 바름을 강조하면서도 때로는 양심에 걸리는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포근한 햇살이 곳곳에 퍼지는 어느 날에도 마음에서는 심한 빗줄기가 내릴 때가 있습니다. 따스한 사람들 틈에서 호흡하고 있는 순간에도 문득 심한 소외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1: 행복만이 가득할 것 같은 특별한 날에도 홀로 지내면서 소리 없이 울고 싶은 날이 있습니다. 재미난 영화를 보며 소리내며 웃다가도 웃음 끝에 스며드는 허탈감에 우울해질 때가 있습니다. 자아도취에 빠져 스스로에 만족하는 중에도 자신의 부족함이 한없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호흡이 곤란할 정도로 할 일이 쌓여 있는 날에도 머리로 생각할 뿐 가만히 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일의 할 일은 잊어버리고 오늘만을 보며 술에 취한 흔들리는 세상을 보고픈 날이 있습니다. 늘 한결같기를 바라지만 때때로 찾아오는 변화에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한 모습만 보인다고 하여 그것만을 보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흔들린다고 하여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사람의 마음이 늘 고요하다면 그 모습 뒤에는 분명 숨겨져 있는 보이지 않는 거짓이 있을 것입니다. 가끔은 흔들려 보며 때로는 모든 것을 놓아봅니다. 그러한 과정 뒤에 오는 소중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희망을 품는 시간들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시간들 안에는 새로운 비상이 있습니다. 흔들림 또한 사람이 살아가는 한 모습입니다. 적당한 소리를 내며 살아야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0: 네, 살다 보면 이런 때도 있습니다. 좋은 글 감동의 글로 행복한 동네님 문을 열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장경입니다.
1: 최민아입니다.
0: 행복한 동행 오늘 프로 시작합니다.

0: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이 뻣뻣하거나 어깨가 결리는 이유는 베개가 맞지 않기 때문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건강상식 코너에서는 올바른 베개 선택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베개는 단순히 머리를 받치는 물건이 아니라 목의 곡선을 지켜주는 도구인데요. 베개의 높이는 자는 자세에 따라서 달라야 합니다. 바로 누워 자는 사람은 6cm 내지 8cm 정도, 옆으로 자는 사람은 어깨 너비를 고려해서 9cm 내지 12cm 정도가 편안합니다. 엎드려 자는 자세는 목에 부담이 크므로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베개를 골랐을 때 높이를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누웠을 때 턱이 아래로 살짝 내려가고 이마와 턱이 거의 수평이면 잘 맞는 것입니다. 너무 높으면 목이 앞으로 꺾이고 너무 낮으면 어깨가 눌립니다.
1: 베개의 재질도 매우 중요합니다. 메모리 폼이나 라텍스처럼 탄성 있는 소재는 고개를 받쳐주는 힘이 좋습니다. 폭신한 손베개는 편안하지만 쓰다 보면 낮아짐으로 주기적으로 두드려 모양을 잡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베개는 1, 2년마다 교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래 쓰면 땀과 먼지가 쌓이고 속이 뭉쳐져 높이가 맞지 않게 됩니다. 커버는 자주 세탁하고 속통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말려줘야겠습니다. 잠들기 전에 어깨를 편하게 내리고 몸에 힘을 빼면 훨씬 편안합니다. 베개를 목 아래까지 살짝 밀어 넣어 곡선을 받쳐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0: 마지막으로 베개 하나를 새로 마련할 때는 가능하면 매장에서 눕혀달라고 부탁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잠깐 누워보는 것만으로도 높이가 맞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잠자리 자세가 자주 바뀌는 편이라면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베개가 실용적입니다. 또 베개와 함께 매트리스의 상태도 점검해보면 좋겠습니다. 너무 오래된 매트리스는 허리를 누르고 베개의 효과도 떨어뜨립니다. 편안한 잠자리는 목의 건강과 직결됩니다. 또한 베갯잇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세탁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오늘 잠들기 전에 베개 높이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작은 조정이 아침목의 느낌을 바꿔줍니다. 잠깐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전예정이 부릅니다. 땅처럼 물처럼.

우리말 우리글 코너입니다. 계속해서 수필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야생꽃 나몽란. 여름이 깊어갈수록 고향의 산에 가득 피어나던 여러 가지 야생꽃이 그리워난다. 생활이 요족하지 않던 세월에도 산은 가난을 몰랐다. 가장 기억에 남는 꽃은 꿈꽃이라고 이름 지어 부르던 주황색 꽃이다. 군데군데 모둠을 이루며 많이도 피어났다. 한여름의 어느 날 엄마가 기업매로 갔다가 저녁에 돌아와서 말씀하셨다. 예, 앞산 등성이에서 꽃잔치가 한창이더라. 내일 엄마같이 꽃구경 가지 않겠니? 좋아요. 그런데 엄마, 내일 옆집 영예도 함께 갈게요. 이튿날 나는 영예와 오몽예, 애자, 정자도 데리고 함께 산으로 갔다. 여름볕이 산등성이를 내리쬐자 주황색 꽃잎은 더욱 선명하게 타올랐다. 껌꽃이라 부르는 까닭은 꽃대군 끝에서 끈적한 진액이 배어나 어린 우리가 그걸 꺼내 씹으며 껌 같다고 했기 때문이다. 진짜 껌처럼 너무 쫄깃하지는 않았지만 달큰한 풀내음이 입안에 퍼지면서 그게 온종일 간식이 되었다. 산기슭을 넘어오르자 역귀꽃이 바람에 흔들리고 호래비꽃은 숲 가장자리에서 수줍게 고개를 내밀었다. 엄마는 풀숲에서 자주 꽃방망이를 조심스레 꺾어 내 손에 쥐어주었다. 이건 벌이 꿀을 따는 꽃이란다. 한번 혀를 대봐. 달콤한 물방울이 혀끝을 스치던 순간 나는 자연이 우리에게 나누는 작은 선물을 처음으로 느꼈다. 애들도 저마다 맛보면서 달콤함으로 입맛을 다셨다. 우리는 밀치고 당기면서 껌꽃을 꺾느라고 눈이 어홉이 되어 달아다녔다. 욕심쟁이 오몽에는 무더기로 피어난 껌꽃을 두 팔로 안으면서 이건 내 거야. 너희들은 앞으로 나가면서 천천히 찾아보아라고 했다. 우리는 오몽이 앞에서 고양이 앞에 쥐처럼 꼼짝 달싹도 못했다. 한식경이 지나 우리는 한데 모여 그새 채집한 껌들을 손바닥에 올려놓았다. 오몽에는 메추리알 만큼 크기로, 새침대기 영에는 피마주알 만큼하게, 나와 정자는 옥수수알 만큼하게, 제일 나이 어린 애자는 이빨에 끼워 씹을 여지도 없는 입사랄만큼밖에 채집하지 못했다. 그는 까치발을 하고 우리 손바닥 안의 껌들을 보더니 와 하고 울음보를 터뜨리면서 손에 쥐고 있던 껌을 풀밭에 던져버렸다. 얘도 참 왜 그래? 우리는 한결같이 외치면서 풀숲에서 껌을 찾느라고 이리저리 헤맸다. 오몽에는 놔둬 벌레 밥이나 되게 라고 했다. 우리는 어정쩍 손을 떼고 서로를 쳐다보았다. 오몽에는 애자의 어린 손을 다정하게 잡고 말했다. 울지 마. 네가 아직 어려서 그래. 이제 커서 이 언니만큼 되면 우리 애자가 이 산의 껌꽃을 혼자서 다 채집할 거야. 그렇지, 애자. 말을 마치고 오몽에는 자기가 채집한 껌을 절반 잘라서 애자에게 건넸다. 애자는 울음을 뚝 그치더니 방글에 예쁜 웃음을 지었다. 머리 위에 햇님이 우리 모두의 얼굴을 화사하게 비춰줬다. 햇님에 반사된 애자의 눈물이 반짝반짝 빛나고 두 눈이 우멍한 오몽에는 활짝 핀 함박꽃처럼 아름다웠다. 점심 무렵 우리는 도토리나무 아래에 있는 우물가에 앉아서 엄마가 써온 보리밥과 나물 반찬을 나누어 먹었다. 영예가 꽃잎으로 만든 반지를 나에게 끼워주었고 정자는 억새풀로 피리까지 불어주었다.
오후 햇살이 꽃잎을 비출 때 그 소박한 꽃들의 이름은 몰라도 저마다 자기 자리에서 저만의 빛을 내고 있음을 보았다. 해질녘 집으로 내려오는 길목에서 엄마가 말했다. 야생화는 이름을 알든 모르든 괜찮단다. 중요한 건 피어나는 그 자체지. 그 뒤로도 나는 여러 번 그 산길을 걸었다. 자라서 도시로 나가기 전까지 매년 여름이면 그 꽃들을 보러 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처럼 많은 꽃이 한데 어우러진 장면은 다시 보지 못했다. 끔꽃도 역귀꽃도 자주 꽃방망이도 각각 따로 피어 있을 뿐 그날처럼 한자리에서 피지 않았다. 마치 그 하루만을 위하여 모든 꽃들이 약속이라도 했던 것처럼 도시로 나와 살면서 나는 많은 꽃을 보았다. 화원에서 피어나는 호화로운 장미도 꽃집에 진열된 수입재 꽃다발도 봄이면 공원을 수놓는 튤립도 그런데 그 어디에서도 나는 그날의 주황빛을 찾지 못했다. 값비싼 화분 속 꽃들은 깔끔하고 완벽했지만 내 고향 산등성리의 거칠고 질긴 야생화만이 주는 그 향기, 대자연의 숨결이 고스란히 밴 그 향기는 따라올 수가 없었다. 며칠 전 친구가 전화를 걸어왔다. 올여름도 꽃이 잘 피었다고 한번 와서 보라고 했다. 그러면서 친구는 웃었다. 내가 어릴 적에 우리를 데리고 갔던 그 자리 아직도 그대로란다. 꿈꽃이 참 예쁘게 폈어. 나는 대답을 얼버무렸다. 일이 바쁘다고 다음에 가겠다고. 그런데 전화를 끊고 나니 그날의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리고 문득 엄마의 등이 생각났다. 앞서 걸으며 풀섬마다 핀 꽃의 이름을 하나 둘 알려주던 엄마의 등, 바지 주머니에 꽃을 한 움큼 넣어주던 엄마의 손, 보리밥을 싸오던 그 손으로, 자주 꽃방망이를 꺾던 그 손으로, 나중에는 내가 도시로 나갈 때 보따리를 싸주던 그 손으로, 엄마는 평생 그 산골에서 살았다. 이름난 꽃도 대접받는 꽃도 아니었지만 엄마는 야생화처럼 자기 자리에서 당당하게 피어나고 또 지기를 반복했다. 지금도 여름이 깊어가면 나는 눈을 감는다. 그러면 보인다. 주황빛 꿈꽃이 바람에 흔들리고 영예가 꽃반지를 끼워주며 깔깔대고 정자가 억새 피리를 푸느라 뺨을 부풀리던 그날의 오후 그리고 엄마가 말하던 그 한마디가 가슴에 스며든다. 중요한 건 피어나는 그 자체지. 맞다. 중요한 건 피어나는 것이다. 누가 알아주든 말든 이름이 있든 없든 그저 제철을 만나 저만의 빛을 내는 것. 그것이 꽃이 하는 일이고 어쩌면 사람이 사는 일일지도 모른다. 나는 결심했다. 이번 여름이 가기 전에 꼭 고향으로 내려가리라고. 그곳에서 오랜 벗들처럼 피어나는 야생화들에게 말하리라고. 나는 아직 피어있다고. 나는 아직 여름 한가운데 서있다고. 꿈꽃처럼 쫄깃한 추억을 입안 가득 씹으며 아직도 내 안에 살아 숨쉬는 그날의 주황빛을 꼭 안고 가리라고 말이다.

네, 최승화 가수가 부르는 노래 마음 부자, 제일 부자 띄워드리면서 오늘 프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요, 제작의 리터록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정방송은 초단파 93.8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교정을 엄수하며 방송 언론의 재기능을 발휘하고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상쾌한 아침을 열어가는 용정시 용한매체 중심 종합방송입니다. 아래에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주황이민 방송국 한음알 방송 중계. 점심 12시 용정 방송. 12시 20분 주황이민 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저녁 8시 용정 방송. 8시 20분 주황이민 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